활약으로 길이길이로 도망탈 거고 이가리 도망탈 거라 아 에파카타타야 나마타 이아테라 이아테라 아 공아마츠와테나 에파카타타나 키아 히리아마이아라타 타마리키키테 거라 아 공아마츠와 에파카타타야나 키아 호코 프라오미테 파타 에이팡아이아라타 타마리키 아 와이호키 공아 아 타마리키 아노테라 에파카타타나 키아노호 아 기타 알아치까?

0: 야, 대 아라티카 푸마 와이테 장아 치레타가 뭔가 우리 바깥에 푸 Foster the pathways of knowledge to strength, independence, and growth for future generations.
1: テレオタキは音いとこ頭ありえいやこれ